0: 대부리급 스토어라 세리 미니지
1: Mano, Ferre, qual é?
2: A zona tá sob o lume. Bunga vem